네, 이거 해야죠, 그죠? 먼저 이 아침 저의 감사는 주말에도 찾아와 인사 남겨주시는 여러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뭔가요? 토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Freedom Orchestra의 Stand By Me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토요일 순서 오늘 열었고요. 자, 이 주말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아, 조금 뭐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아침이시라면 감사할 만한 것들이 주변에 있는지 찾아보시죠. 왜냐하면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이 또 허락이 돼야 하는 거니까 이것도 감사할 수 있고요. 저도 뭐 너무 많습니다. 감사드릴 만한 것들이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해요. 이거 안 할 이유 없죠. 이 영신님요, 차디 보내주신 뷰티 상품권 잘 받았어요. 저 대신 동생이 예쁘게 네일 받고 와서 최하대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또 동생분께 선물하셨나요? 에, 따뜻하시다. 0601님, 이천에 있는 작은 시골 카페고요. 연중 무휴라 매장을 지키고 있는데 요즘 손님이 없어요. 다들 더위 피하러 떠나셨나 봐요. 그래도 2시간 동안 차디랑 놀 수 있음에 감사하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3072님 친구가 햄버거 쿠폰이 두 장 있다고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친구가 햄버거를 주문해서 가져왔는데 세트가 아닌 달랑 햄버거 단품 두 개인 거죠. 알고 보니 단품 쿠폰이래요. 음료랑 감자튀김은 저보고 사래요. 뭔가 제가 돈은 더 쓰고 온 기분인데 아무튼 뭐 새로운 더치페이 경험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새롭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자튀김 두 개, 음료 두 개를 사신 거 아니에요. 정확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누가 더 쓴 건가요? 이렇게 되면. 예. 양념 간장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2479님, 제가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을 기가 막히게 잘 붙이거든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한 애가 야,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자랑이냐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붙여달래요. 안 된대요. 저 아시기? 그 붙이기 어렵다니까. 차디도 잘 못 붙이시죠? 좀 붙여드려요? 붙여주십시오. 네, 저 잘 못 붙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액정을 깨끗하게 그 닦아내는 게 시작이잖아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0904님,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햇볕을 많이 쬐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비타민 D도 챙길 겸 운동도 할 겸 저도 정말 너무 치기 싫은 골프 예약을 했습니다. 비타민 D를 위해 다녀와야겠죠? 힘 좀 보태주세요 하셨습니다. 근데 뭐 비타민 D 부족한데 그냥 밖에 걸으셔도 되고 산에 타셔도 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이렇게 골프 헤드업하지 않으시고 밑에만 이렇게 딱 보시고 나이스 샷 갔다 오실 겁니까? 멀티비타민 세트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비타민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8159님, 형님 저는 지금 아내랑 서촌 쪽으로 만난 거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랑 아내는 음악 앨범에 문자 자주 보내는데요. 아내는 사연 당첨도 몇 번 돼서 선물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당첨이 안 돼서 맨날 아내가 글 못 쓴다고 놀려요. 형님 저 글 못 써요? 글 아주 잘 쓰시는데요? 뭐 그 긴 문장이 아닌데도 뭐 본인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아주 정확히 써주셨고 네. 선물 드려야죠. 뭐 멀티비타민 세트 드립니다. 네. 유나의 오르트 구름 0092님 청해 주셨고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두 곡입니다.

유나의 오르트그룸,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까지 들었고요. 염슬기 씨, 부모님이 휴가 가셔서 본가에 반려견 돌보러 왔어요. 근데 강아지를 위해 저희 집보다 에어컨을 더 시원하게 틀고 가셨네요. 제가 살 때는 혼자 있을 때 에어컨 튼다고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역시 견팔자가 상팔자인가 봐요. 아무튼 강아지 덕분에 저도 시원하게 지내다 가겠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 강아지와 사랑에 빠지신 분들 보면은 뭐 아, 대단합니다. 예, 저는 뭐 키워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느낌을 다 이제 좀 잊어버렸는데 세안제 세트 드릴게요. 강아지 덕을 보시네요. 그죠? 사하나사마나님, 여름 캠핑 다녀왔는데요. 저 포함해서 애들이 모기에 잔뜩 물려서 난리가 났는데 같이 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0: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0: 꽃의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대체 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0269님 사연인데요. 동생이랑 아빠 모시고 양양에 가고 있어요. 이번 여행은 제발 싸우지 않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하와이에 모시고 갔다가 아버지가 와이키키 바다를 보면서 강원도 고성 바다가 더 깨끗하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때는 야 이게 서비스로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따로 이렇게 돈을 주고 시켜야 되는 메뉴로 파는 곳이 많아졌더라고요. 에, 근데 사실 뭐 그쵸. 식재료 값이 워낙 올랐으니까 위에 치즈도 올려야 되고 또 콘도 필요하고.

샤이니의 뷰, 백예린의 스퀘어까지 들었고요. 1009님, 태어나자마자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둘째가 오늘 100일을 맞아 드디어

드디어 퇴원합니다. 매일 지방에서 서울로 기차 타고 면회만 다니다가 차 끌고 가는데 너무 기뻐서 가슴이 벅차네요. 아가야, 우리 집에 얼른 가자.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 야, 그 100일 동안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애타고 마음 졸이시고,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100일을 맞아서 이제 진짜 집으로 가네요, 아이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젖병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는 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클 것 같아요. 폴킴의 한강에서 듣겠습니다. 1327님이 청해 주셨어요.

폴킴의 한강에서 들었고요. 자, 노래 두 곡도 이어드릴까요? 턴제나의 댄스 먼키, 도하켓의 Say So까지 이어집니다. 4024님이 청해 주셨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5: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토요일 순서도 마무리해야죠. 에릭 베네의 조지 폴지 준비했어요. 라이브 버전인데요. 오늘 끝곡입니다. 여러분 멋진 토요일 보내셔야죠. 내일 만나요.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 동작대교로 지나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열교 부근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이 사이 한강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도 서 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이동하고 계세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동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원주 일대 지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7터널 부근에서 대관령 휴게소 쪽입니다. 구간 정체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지금 이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군데군데 사고 여파를 받는 구간도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나 올레.
6: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6: 세종 기프트.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9: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하품 나오는 게 좋습니까? 예, 바로 하품이죠. 하품 추천드리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한 게 좋은 겁니다.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함께해 주시죠. 백아연의 노래입니다. 들어봐.

박명수의 라디오쇼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예, 팔자가 두 개 있는 그런 날인데 오늘 저도 이 88이 들어가서 더 좋아요. 예, 저는 팔자를 좋아하거든요. 3자, 5자, 8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때는 저도 전화번호 뒷번호가 8888인 적이 있었었어요. 예, 갖고 있을 걸. 아무튼 오늘 좀 좋은 일들이 예, 좀 많이 생기길 바라고요. 자,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잔잔한 호수 같은 일상 만나보고

네, 더위 사가라님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라디오에서 바보에게 바보가 나오더라고요. 역시 명곡, 근데 집합, 신곡 언제 나와요? 얼마나 좋은 노래를 만들려고 이렇게 오래 걸려요? 기다리다가 못 빠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12,000명 되면 제가 신곡을 내겠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제 신곡 기다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을 위해서 제가 몇천만 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9867님이

7693님이 주셨습니다. TV 보다가 리모컨 떨어뜨려서 예, 외부 입력으로 돌아가서 화면이 안 나와요. 리모컨 들고 씨름하다가 식구도 오기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 나이 58. 기계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예, 어려워도 하셔야죠. 배우셔야죠. 요즘 그거 못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저도 AI 쓰고 있고요. 유료로 쓰고 있고요. 다 이렇게 좀 뭔가 좀 필요할 때는 문명의 이기를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뭐 진통제가 있는데 약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문명의 이기 편한 게 있는데 왜 그걸 안 씁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면 공부하셔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아님이 주셨습니다. 로제 파스타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우유 마시고 수박 먹고 참외 먹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배불러요. 아니 로제 파스타가 원래 매운 건가? 안 매운 건데 뭔가 좀 매운 걸 넣었군요. 예. 아, 그 덕에 또 이렇게 영양 보충하셨네. 우유 마시고 수박 먹고 참외까지. 예, 괜찮네요. 예. 9029님이 주셨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 8년 동안 매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진행 덕분에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아, 이거 다른 프로 들으신 거 아니에요? 시원하고 명쾌한 진행. 다른 프로 들으신 것 같은데, 제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특히 제 집사람.

0325님 주셨습니다. 40대 부부인데 남편이 더 늙기 전에 싸이 흠뻑쇼 보러 가고 싶대요. 앞자리에서 놀진 못하겠지만 멀리서라도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대요. 근데 이런 느낌 아세요? 젊은이들 사이에 낀 것 같은, 불청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요. 저희 가도 되는 걸까요? 아, 무슨 상관입니까?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가서 재밌게 놀다가 힘들면 나오세요. 중간에 실제로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워낙 싸이가 저 공연을 잘하니까 그런 분들은 덜하지만 힘들면 잠깐 쉬시고 또 같이 놀고 하면 좋죠. 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0: 저 추구하고 있는 바와 똑같은 말씀해 주셨어요.
1: 아,
0: 침착하고 진솔하고 듣기 편안하고 재밌기도 한 DJ 박명수.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1: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0: 아, 안 돼요.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자,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아, 여러분들 세호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볼륨을 조금씩 더 높여주세요. 8307님, 예, 남편이 45세, 노령의 나이, 45세.

7711님 주셨습니다. 명수씨, 무도 런하러 경주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명수씨 보러 가려고요. 우리 같이 뛰어요. 예, 한 저도 한 5km 정도. 왜냐면 10km를 뛰면 제가 공연을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5km만 같이 한번 뛰죠. 예, 저번에도 여기 저 상암에서 할 때 5km 뛰었어요. 5km. 예. 6637님이 주셨습니다. 2주마다 새치 염색하고 있는데 너무 귀찮네요. 쥐팍은 흰머리가 없어서 좋으시죠? 부러워요. 제가 흰머리가 없다고요? 흰머리 천지입니다 지금. 예,

예. 그냥 팥빙수만 갈아주는 건 얼마 안 갈 텐데. 옛날에 5,000원인가 먹은 것 같은데, 와. 망고나 이런 게 들어가면 비싸지죠, 당연히. 예. 뭐, 좋아하는 또 과일 같은 거 얹으면 당연히 비싸지. 여기다 벌꿀 같은 거 얹으면 더 비싸지고. 예. 그래서 저도 비싸서 잘 못 시켜 먹어요. 예.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구매해도 한축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장사.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 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주말의 퀴즈의 정답은요, 1번 눈길이었습니다. 예, 눈길.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박재정의 노래입니다. 얼음땡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네요. 거침없이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처럼 앞으로 우리 부부도 망설임 없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다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돌발 구간도 많아졌습니다. 분당서로 성남쪽으로는 수서 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화재 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담대교 다리 위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사고의 영향입니다. 처리는 마무리됐는데요.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 영동대교 부근에서 사고 있었는데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근이 혼잡합니다. 더 가서는 동호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여의하려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남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요즘 재밌는 바캉스들이 많더라고요. 집순이 집돌이가 가장 애정하는 홈캉스. 요건 뭐 클래식이고,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보내는 북캉스와 시골 할머니 집에서 보내는 총캉스도 있죠. 또 저도 참 좋아하는 쇼핑 몰캉스도 인기가 많고요. 주말마다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는 카캉스까지 별게 다 있어요. 그쵸? 저는 오늘 조금 저처럼 좀 엘리트하고 스마트하게 북캉스가 가장 끌리네요. 여러분은 어떤 바캉스를 즐기고 계신가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너무 많다. 그냥 노 캉스. 그냥 생각 안 하는 캉스 없어요. 네, 생각 안 하고 싶어요. 푸캉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푸캉스는 거긴 에어컨 틀어주죠. 네. 남이 내는 전기세로 에어컨 쐬면서 쉬고 싶어요.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또 뭔가 이렇게 북카페 같은 데안 가면 진짜 책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굳이 또 라디오 하고 왔는데 하면서 TV 켜게 되고 좀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시간 나면은 이제 북카페 가서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몇주 전에 말씀드렸죠. 책을 왕창 샀다고 아직 한 페이지도 못 읽었어요. 네. 정말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아, 나는 그 책을 왜 샀지? 싶으면서도 아, 그래도 오래 가기 전에 읽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떤 캉스 좋아하세요? 뭐 호캉스도 있잖아요. 호텔 가서 이제 호텔에서 즐기는 캉스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변에 촌캉스 이제 또 시골에 가족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지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시골 끝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집을 얻어가지고 지내고 오고는 이런 것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또 어떤 계획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할 거고요. 3, 4부에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저저저 노래 강균성님과 오늘도 추억의 명곡들 들어볼게요. 2시까지 폴캉스, 가캉스, 가요광장 캉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더위에도 불구하고 혹시 밖에 나가셨어요? 아니면 곧 나가셔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혜림님께서 주말 오전 도서관에서 뇌과학 강의 듣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강의를 듣고 나오니까 머리가 똑똑해진 것 같아요. 폴디한테도 아침 공부 추천해 드릴게요. 괜찮아.

뭐. 아니 왜 근데 연락처를 안 물어봤어요? 아 미치겠네 나 진짜. 잠깐만 그 혼술바 결제 누가 했어요? 그 결제 남성분이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그 카드 정보 좀 물어봐봐요. 아니 너무 아쉽다. 이런 약간 낭만을 꿈꾸며 혼자 여행을 가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침까지 뭐 그래요. 혼술방에서 이렇게 합석해가지고 대화하고 이런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저는 어디서 정말 소름이 났냐면 아침까지 산책을 했습니다. 얼마나 집에 가기 싫었던 거야. 같이 갔었어야지. 미치겠네. 어떡해요. 혹시 우리 7월 30일, 7월 30날 맞죠? 7월 30일에 부산에 혼술바에 가서 처음 보는 여성분이랑 어묵탕에 소주를 마시다가 아침까지 산책을 한 경험이 있다 하시는 남성분, 저에게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연결시켜 드릴게요. 제가 약간 정신을 좀 차릴 수 있게끔 혹시나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해볼게요. 그 대학원생 오빠 여친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모를 일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연락처 안 물어본 거는 서로한테 너무 잘한 일일 수도 있죠. 아마 그분도 아쉬웠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인생은 사랑은 타이밍이잖아요. 네, 좋은 타이밍에 다시 만날 수도 있어. 내가 볼때 이제 이두분 매년마다 부산 혼술바 간다 이제. 여기 어디에? 나도 가고 싶다. 아, 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소소하지가 않아 이야기가. 여러분 소소한 이야기도 보내주시는데요, 이렇게 대대한 이야기도 좀 보내주세요. 나 지금 너무 흥분되잖아.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잘 다녀와요. 어디 가요? 가요 당장. 오늘 사연 보내주신 7106님 그리고 0275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 어학연수 진짜 금방 정신 차리고 보면은 다시 집에 돌아와 있을 거예요. 가서 1분도 낭비하지 말고 진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세요. 대신에 안전하게, 네, 위험한 곳은 가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토요일 그리고 휴가철인데 어디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목적지를 저한테, 제가 내비게이션이다 생각하고 보내주세요. 동네 투어도 좋고요,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프로미스 나인의 We Go.

프로미스 나인의 We Go 듣고 왔습니다. 9982번님께서 폴디 삼촌 저 고1인데요. 방학이라 주말마다 레슨 받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다니고 있어요.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수업 받고 집에 오니 밤 11시더라고요. 저 이번 방학 동안 잘 해낼 수 있겠죠? 아니 무슨 레슨을 받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혹시 연습생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악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미술이나 여러 가지 뭐 대학교 준비 차원에서 레슨을 다닐 수도 있겠죠. 아 근데 고생이다. 근데 삼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젊을 때 고생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때 아니면은 나이 먹으면 지금 밖에서 야유가 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배운 거 그때 이제 연습해놓은 걸로 또 나이 먹고 성인 돼서는 그걸로 쭉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5675님께서 신랑이랑 강아지 데리고 계곡에 놀러 왔어요. 저녁엔 신랑이 잡은 다슬기 잔뜩 넣고 수제비 끓여 먹을 예정이에요. 기대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먹거리를 자급자족해서 먹었겠죠. 이게 무슨 문자예요? 그니까 그 저도 뉴질랜드에서 이제 지낼 때 저는 물론 기숙사 생활이고 부모님도 거기 안 계셨으니까 그런 적은 없지만 이민 오신 분들이나 가족끼리 이렇게 비자 받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바닷가 가서 홍합이랑 이런 거 이렇게 캐서 많이들 먹더라고요. 그 먹을 수 있는 캘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었어가지고 했는데 딱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제주도 가면 보말 칼국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다슬기 종류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도 너무 맛있게 막 상상이 됩니다.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5090번님께서 이번 여름도 어김없이 덥네요.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것처럼 시원하게 적고 놀고 싶습니다. 5090번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박진영의 Wet.

뮤지션 폴킴이 추천해주는 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노래는요 사실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그 AI 친구한테 좀 물어봤어요. 가수 이름이 발음을 정확하게 돼요. 페란 사발. 페란 사발 이라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2925번님께서 왜 평일과 주말에 마시는 커피는 맛이 다르게 느껴질까요? 평일에는 이거 마시고 정신 차려서 일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인지 쓴맛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주말에 여유롭게 마시는 커피는 고소한 맛부터 산미까지 더 세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시 마음먹기 나름인 거겠죠? 마음먹기 나름이라기보다는요, 네, 내가 쉬고 있느냐, 일을 하고 있느냐,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역시 커피, 특히 컨디션이 좀 떨어질 때, 좀 몸이 안 좋을 때 커피 마시면 되게 왜 오늘따라 이렇게 커피가 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높고 몸이 피로하면은 쓴맛을 가장 먼저 인지한다라고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쓴 것 같다, 평소엔 안 그랬는데 좀 쓴 것 같다 하시면은 좀 휴식을 가져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9157번님께서 동대문구에 헌혈증을 기부하면 치킨을 무료로 주는 치킨집이 있대요. 나중에 헌혈하고 한번 가보려고요. 폴디는 후라이드와 양념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아, 헌혈 두 번도 해도 되나요? 지금 후라이드도 먹고 싶고 양념도 먹고 싶은데. 저 어릴 때는 헌혈하면 영화 티켓 같은 걸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영화가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지금처럼 치킨이 비싸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큰 금액의 선물을 주는 게 맞기도 하네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고속도로 교통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고속도로 보고 있는데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입니다. 모현 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곡 2터널 안에서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이에서 고덕터널 쪽으로는 차가 많아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 있었고요. 발안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서부간선도로 성산 쪽인데요. 광명역 부근에서 목동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에서 노량진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시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0: 축하드려요 진짜.
1: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0: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1: 너무너무 고마워요.
0: 연혜님께서 네. 폴님 결혼 선배로서 결혼을 두 달 앞둔 균성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1: 우리 선배님.
0: 네. 아, 우리 후배, 우리 균성 후배. 네, 네. 아, 우리 후배님, 지금부터 네. 이제 많이 다툴 거예요.
1: 아, 진짜요?
0: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요 시기가 뭔가 그 연애와 결혼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저는 딱 느꼈던 시기인 것 같거든요. 좀 요즘 좀 다투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1: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지나가니까 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약간 성장으로 남는 기분? 오. 그래서 계속 같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0: 근데 형만 많이

0: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네.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무대도 잘하는데 연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1: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엄정화 선배님의 그 보컬의 장점은 이 목소리 톤이라고 생각해요.
0: 저 진짜 100% 200% 공감합니다.
1: 맞죠? 네. 어떻게 이런 톤을 갖고 계시죠?
0: 톤이 약간 이렇게 뭔가 쥐어짜는 듯한 그러니까 억지로 내는 듯한 톤이 아니고 정말 예쁜데 되게 약간 포샤시한 이런 소리가 이렇게 균일하게 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1: 네네. 그 음역대에서 네. 거의 그냥 완전히 편안하게 그 음을 굉장히 듣기 좋게 내실 수 있는
0: 맞아요.
1: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런 톤을 갖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사연자님이 네. 포이즌이라는 노래로 입덕을 하셨대요. 네. 3집 앨범 타이틀곡이었고요. 이 노래로 가수 엄정화가 엄청난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리고 이때 코요테 데뷔 전에 김종민 씨가 댄서로 함께 무대를 섰었죠.
1: 유명했죠.
0: 아, 맞아.
1: 저기 저 잘생긴 댄서 누구야? 그때 이 댄서 팀이요. 굉장히 멋있었던 게 약간 네. 재즈 그걸 많이 활용한 춤으로 되게 유명했고
0: 아~
1: 그리고 몸이 다 좋았어요.
0: 오~
1: 그러니까 옆에 딱 서면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엄정화 선배님이 약간 한국의 마돈나 같은 느낌으로 무대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네. 댄서들도 저렇게 비주얼이 멋있어야 된다.
0: 아 맞죠.
1: 같이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
0: 또 같은 앨범에 담긴 초대 이 노래가

0: 그거 CF도 찍었었어요.
1: 오, 맞아.
0: 다들 기억하시죠? 제 기억에 선생님 사랑해요가 가장 유명한 곡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 집에 있던 호기심을 좋아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요즘 어린이들도 호기심 들려주면 되게 좋아해요.
2: 아 진짜요?
0: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 역시 제가 한스밴드를 얼마 전에 언급을 했었어요.
0: 아,
2: 제가 한스밴드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정말 30까지

0: 아닙니다.
1: 맞습니다. 약간 한스 밴드 그리고 클릭비 이런.
0: 맞네. 그때부터 약간 밴드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호기심 가사가 진짜 웃깁니다. 네. 뭐 춘향이 이도령 첫사랑 구기한 사랑의 결정판. 진짜 가사. 근데 이 노래가 네. 어릴 때 어린이들이 들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노래예요. 리듬도 그렇고 가사도 너무 재밌고 공감되잖아요.
1: 되게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네요. 들으면 네.
0: 어린이들에게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가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 아 저는 오라실 좋아했는데 학교를 안 갔어 이 노래 좋아했어요.
0: 맞아. 네.
1: 어 뭔가 되게 그 가사가 네.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어가지고 네. 가사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좀 아팠어요.
0: 맞아. 네.
1: 그 뮤직비디오도 약간 그랬었죠.
0: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아빠가 회사에 잘려서 회사를 안 가신 거예요. 아. 그래서 오락실에서 있는데 그 학교를 안 가고 간 딸이랑 마주친 거죠. 그래서 용돈을 주면서 너 엄마한테 말하지 마.
1: 그렇지.
0: 아 맞아. 그리고 라이스버거 CF. 아 이거 딴다나나
1: 그렇죠.
0: 라이스버거 그렇죠. 맞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베이스를 메고 요정의 비주얼로 노래를 하는데 시력이 3.0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클릭비의 팬이 되었죠. 비주얼 얘기가 나온 김에 계속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집 환영문과 질주 활동 때 그때도 우리 종혁 오빠가 온 우주에서 제일 예뻤고요. 3집 백전무패 이때는요 우리 연석 오빠가 눈부셨어요. 탈색머리가 그렇게까지 잘 어울릴 일입니까? 그리고 3.5집 투비 컨티뉴드 활동 때는요 비주얼로 유호석 오빠를 이길 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집 카우보이 이때는 무조건 김상혁. 아무튼 제가 이렇게 비주얼 얘기만 했는데요. 우리 오빠들 음악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To Be Continued 이 노래는 오빠들도 역주행을 바랄 만큼 굉장한 명곡이에요. 다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리고 저는 저의 입덕곡 드리밍 신청하겠습니다.
1: 잠깐만요. 9807번님 저 지금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클릭비 멤버분들 중에 네. 김태형님 계시지 않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니 왜 우리 김태형 형은 빼요? 나랑 이름 똑같은? 우리 태형 형 왜 빼냐고 비주얼 얘기하면서. 난 태형 형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
0: 아 진짜 잘생기셨죠 태형 씨도.
1: 태형이가 다 잘생겼더라 태형이들이. 아.
0: 그리고 비주얼 얘기할 때 항상 그러면 이게 약간 서운한 또 우리 네. 두 명의 또 멤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드러머 하영건 씨, 또 기타리스트 노민혁 씨.
1: 아 형 진짜 기억력 좋다.
0: 왜냐면 이 두 분이 비주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게 언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1: 뒤에 왜냐면 뒤에서 연주하고 계셔서.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항상 이제 좀 아쉬웠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1: 아무튼 이 팀은 비주얼 멤버긴 다 비주얼 팀이긴 해요.
0: 다 비주얼 팀입니다. 네.
1: 최근에 클릭비가 TV랑 라디오에 출연을 많이 해서 클릭비 노래 신청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진짜 핫 이슈입니다.
1: 일단은 저도 클릭비 좋아했지만 네. 제 여동생이 그 결혼하고 싶었던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네. 그 한 분은 권상훈 씨, 권상훈님이랑 결혼하겠다고 서울로 갑자기 가겠다고.
0: 권상훈 네. 선배님이랑.
1: 선배님 결혼하고 가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이 김상혁 선배님입니다.
0: 아 클릭비의 김상혁.
1: 맨날 나한테 그렇게 사진을 보여줘요. 제발 조용히 좀 해라.

0: 저는 약간 왜 이렇게 밴드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나기도 네. 하고.
1: 그리고 밴드 사운드가 되게 강력했죠. 그 네. 전자 기타의 사운드가 이제 그 하드코어 장르를 또 많이 네. 하셨기 때문에 오. 락을 좋아하는 분들도 오 멋있는데
0: 락킹한 사운드가 많았죠.
1: 네네네.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0: 그리고 카우보이 이 노래가 4집 앨범입니다.
1: 야 이때 같이 활동했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네네. 이제 저희 1집 활동했을 때인데. 그 카우보이 활동할 때 같이 활동했었고
0: 카우보이
1: 오 비슷하다.
0: 아 이때가 7인이 아니고 4인으로 활동을 맞아요. 했던 시기네요.

0: 오정혁 씨 보면 참 대단한 게 운동도 잘해요.
1: 여,
0: 카우보이 막 할 때 막 점프하고 막
1: 아 맞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와, 엄청 그 운동 신경도 너무 좋고 오. 그리고 너무 잘생겼고 노래 너무 잘하고 네. 춤도 잘 추는데 악기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 사기 캐릭터죠. 완전히
2: 이때 남자 팬분들이 진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님께서 신청하신 드리밍 이 노래가 데뷔 앨범에 있고 되게 겨울겨울한 느낌의 노래입니다.
0: 아.
2: 지금 이 더위에
0: 그대로 오. 내가 돼 있으면 돼.
2: 그 완전 그 스키장에서 틀어질 것 같은 느낌이네.
0: 아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죠 오정혁 씨.
2: 아, 노래를 잘하시고 네. 되게 시원시원한 보컬이에요.
0: 아 진짜.
2: 한 우리 9807번님의 신청곡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클릭비의 드리밍.

0: 클릭비의 드리밍 듣고 왔습니다. 근데 아, 딱 들으니까 네. 젊다, 어리다.
1: 아, 목소리도 네,
0: 되게 애기애기한 게 좀 느껴지잖아요.
2: 맞아요.
0: 어릴 때만 할 수 있는 그 소리들이

몇개 말해볼게요. 먼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토식. 이 노래에는 전혜빈 언니가 장내를 휘저으며 털고 젖히고 돌 것만 같아요. 그리고 비욘세의 Crazy in Love.

0: 선택은 결국 배우 유민님이나 시아 남규리님 하는 그 흐름. 다들 그 시대에 사셨으니까 아시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잠깐만, 잠깐만 9468번님 네. 혹시 그때 그 작가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디테일이 나 머릿속에 막 그림이 막 다 보이잖아요 지금.
0: 아니 누가 이 하이라이트로 편집한 것을 보면서 지금 막 글을 적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러니까 영상을 못 보니까 입으로 설명해 줄 정도의 느낌인데
0: 머리로 막 다 떠올라요. 얼마나 설명을 잘해 주시는지.
1: 강호동의 천생연분, 네. 리얼 로망스 연애편지, 그리고 엑스맨 등등등. 이때는 약간 정말 이 예능 프로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약간 탑스타. 탑스타였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형도 여기 나가셨잖아요.
0: 저는 천생연분이랑 네. 엑스맨 나갔어요.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네. 어떻게 거기 나갈 수가 있지?
0: 감사한 거죠. 이런 데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1: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노래를 형이 본인이 직접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틀어주는 노래 그냥 하는 거예요?
0: 댄스 신고식은 자기가 다 준비를 합니다.
1: 아 이런 노래를 하겠다라고?
0: 하겠다라고.
1: 아 진짜.
0: 그리고 저는 댄스 브레이크를 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그 노래 뒤에다 붙여서 네. 따로 또 춤을 추기도 하고.
1: 아니 저 이거 빨리 형 춤 좀 보여주세요.
0: 아 저 춤을 볼 수가 있나요?
1: 있겠죠.
0: 너무 창피하다. 엑스맨 나온 거요? 아 정말 숨고 싶습니다.
1: 아 진짜 옛날이다. 추억 네. 돋는다.
0: 저 때는 또 이제 머리를 되게 길렀을 때잖아요.
1: 다들 머리 기르고 네. 막 탈색도 많이 하고.
0: 저 때는 옆머리를 길러야 되는 그 시대였어요. 구렛나루가 턱선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1: 맞아 그게 유행이었죠.
0: 네. 옆머리가 이렇게 밑에까지 있어야 돼요.

0: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

으로 듣는다는 분들이 진짜 주변에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낮에 또 들으시면 또 분위기가 새롭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오늘 끝곡으로 4219번님의 신청곡 이민희 피처링 김세영 주말여행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0: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술 마셨는데 대리

싫은데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귀찮은 것도 주 5일만 하면 안 되나요? 방 청소는 내일 할게요. 미루면 내일의 가비가 떠안는다고요? 에이, 뭐 알아서 잘 버티겠죠 뭐. 그냥 오늘은 저 좀 쉴게요. 건드리지 마세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0: 리한나의 Shut Up and Drive로 2026년 8월 8일 토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게으른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뭔가 다 귀찮고 축축 늘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청소도 조금만 해도 땀이 막 비오듯이 흐르고요. 산책은 와 이거는 해 져서 해도 더워서 죽겠어요. 정말 찜통 더위라는 말이 체감으로 느껴질 정도로 밤에도 정말 찌듯이 덥습니다. 요즘에 릴스에서 그런 게 유행이에요. 저는 오늘 펜션 청소를 할 거고요. 지금은 10시입니다. 전 10시부터 5시까지 청소할 거예요. 하고 이제 5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즘 약간 유행이거든요. 그럼 5시에 모두 다 비 오듯이 땀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게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무더위 속에서 귀차니즘 발동하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뭐 집에만 가면 사실 뭐 다 밀어놓고 게으르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파나 침대에 누워가지고 귀만 열고 저랑 노는 날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우리 매니저들이 좋은 노래 선곡해오는 뮤직 매니저 그리고 요즘 저의 제작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굿 인성 댄서 와쿤 씨와 미련한 사연 함께 할게요. Super Radio 도와주시는 광고 매니저님들 듣고 우리 뮤직 매니저부터 시작해볼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장생.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씨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소개된 분들께는 바닥 클리너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시작곡으로 제가 태연의 2X 네, 슈퍼라디오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었죠.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일단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좋아서 선곡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래에 뭔가 약간 스토리에 맞춰서 선곡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2X잖아요. 뭐 내 전남친, 내 전여친에게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빈이들 전남친, 전여친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뭔가 약간 선곡으로 들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뮤직 매니저 시작곡 태연의 2X 먼저 듣고 올게요.

2X 태연의 2X 제가 고른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발매됐을 때 굉장히 핫했어요. 2X 이 말 그대로 전 애인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 매니저들도 이번 선곡 보고 약간 떠오르는 사람 한 명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선곡을 한 거거든요. 과연 우리 매니저들이 뮤직 매니저들이 2X 전 여친 전 남친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셨을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셨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망의 첫 선곡입니다. 3분 아구찜 님이요. 애프터스쿨 너 때문에 네 선곡해 주셨는데요. 심상치 않죠? 제 X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가 X가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너가 핀 바람 식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소이밀크님이 신청해주신 최예나의 Love War.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뮤직 매니저 제가 고른 첫 곡 태연의 2X에 이어서 매니저들의 선곡을 또 보고 있는데요. 다음 곡은요. 태현이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왜 여자는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걸까요? 2X 듣다 보면 이 노래가 떠올라요. 비의 나쁜 남자.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나쁜 남자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궁금해요. 채연이 님의 나쁜 남자는 어떻게 나쁜 남자였을까? 이게 나쁜 남자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나쁜 남자를 만나셨는지 현이 님 궁금하니까 사연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젠틀 한리님이요. 2X 하니까 전 2X라지 옷이 생각나요. 아, 이런 의미는 생각도 제가 못했거든요. 2X라지 옷이 생각이 나셨구나. 제가 살이 찌다 보니 2X라지 옷을 입거든요. 아, 살이 찌니까 이 패션도 참 못나지네요. 운동하자 운동 주얼리의 패션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이게 그래요. 근데 약간 내가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조금 옷 입는데 자신도 없어지고 가리고 싶어져서 좀 예쁜 옷 내가 생각했을 때 예쁜 옷을 못 입는 게 그게 흠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먹고 자고 할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쵸? 옷 입을 때가 좀 흠입니다. 살이 찌면은. 네. 근데 뭐 빼면 되죠. 그쵸? 최현희님이 신청해 주신 비의 나쁜 남자. 오랜만이네요 이 노래. 젠틀 한리님이 신청해 주신 주얼리의 패션 두 곡 듣고 올게요.

가비의 Super Radio 뮤직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다음 선곡 계속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효정님이요. 윤종신의 환생 이어주세요. 올해 만난 X와는 자연스레 멀어졌어요. 태연 2 X 들으니 헤어짐보다 그를 처음 만난 때가 더 생각났어요. 온통 세상은 그가 전부였고 다시 태어난 듯 행복했던 그 시절의 저. 이런 게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거 맞죠? 하면서 이제 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것도 약간 제가 지금 30대니까 이 20대를 생각하면 전생 같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X뿐만 아니라 지나간 세월이 좀 전생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환생한 게 맞죠, 효정님은. 네. 왜냐면 진짜 오래전에 만난 X는 진짜 전생에 만난 사람 같이 가물가물하고 그때 뭐 감정? 그때 뭐 그냥 그런 느낌? 그것만 약간 살짝 남아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윤종신의 환생이 정말 괜찮은 선곡, 좋은 선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님이요. 정말 피 터지던 첫 연애 덕분에 좋은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서 다행으로 여기고 있어요. 장혜진의 마주치지 말자 신청합니다. 우리 다신 마주치지 말자라면서 장혜진님의 마주치지 말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이게 연애도 한번 좀 세게 해봐야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런 류는 내가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위험하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말로 해줘도 모릅니다. 예,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연애도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피로, 살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효정님이 신청해 주신 윤종신의 환생, 현님이 신청해 주신 장혜진의 마주치지 말자 듣고 올게요.

가비의 Super Radio Music Manager. 오늘은 태연의 2X를 시작으로 매니저들이 이어주신 선곡을 보고 있어요. 콕 2414님이요. 거미의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신청해요. X를 생각하니 내가 제일 이쁘고 활발하고 화려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요. 그 아까웠던 시간을 잊지 말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저를 잃어버린 걸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콕 2414님이 신청해 주신 거미의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0: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떠난 사연들, 미련 뚝뚝 떨어지는 사연들, 토요일에 다 털어드립니다. 읽히지 못해 한맺힌 이야기들, 미련한 사연.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이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슈퍼라디오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 댄서 와쿤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0: 댄서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1: 네, 그러니까요.
0: 그것 다름 아닌 춤이 아닌

0: 듣고
1: 그 너튜브에서 열심히 또 보고
0: 맞아요,
1: 운전할 때
0: 맞아요.
1: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네. 케미가.
0: 저희가 진짜 편안한 스타일은 아닌데.
1: 그렇죠.
0: 좀 취했나 봐 또. 그렇죠.
1: 아니 우리의 10년 넘은 이 우정이 만들어낸 결과가 그쵸,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좀 취할게요. 좀 들뜰게요 오늘.
0: 좀 들뜰게요. 죄송해요.
1: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사연 만나볼게요. 노래는 5085님이 신청해주신 온앤오프의 Open the Door.

0: 들어요. 동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잘한 걸까요?
1: 잘하셨죠.
0: 너무 잘하셨죠.
1: 너무 잘하셨죠.
0: 칭찬 100점.
1: 진짜로. 돈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웬만하면 안 알려요. 이게 의의가 상하더라고요.
1: 빌려주신 적이 있었구나.
0: 네, 있었는데 네. 갑긴 했어요.
1: 갚긴
0: 근데
1: 했지만.
0: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날 줄게 네. 라고 했는데 네. 수요일날 연락이 없어.
1: 없지.
0: 근데 목요일날 줘. 근데 저는 그게 하루 늦게 줘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수요일날 그럼 말을 했어야지 친구야.
1: 목요일날 준다고.
0: 목요일날 준다고.
1: 그러니까.
0: 저는 그런 게 되게 감정이

0: 아가 왔네요. 알고 보니 제가 서울과 제주도 목적지를 바꿔서 예매했더라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걸로요. 숙소랑 렌트카까지 이미 다 예약했는데 저 어떡하죠?
1: 이거 왜요? 늘 있는 일, 저는. 그냥 늘상 있는 일.
0: 아, 근데 저도 좀 이런 실수 진짜 자주 해요.
1: 한 6개월 전에도 매년 하는 제가 실수.
0: 최근에 있으셨어요? 이런 실수?
1: 한 6개월 전에 있었었어요.
0: 네,
1: 6개월 전에
0: 어떤.
1: 있었었는데 어디 지방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그 KTX를
0: 네.
1: 반대로 예매를 한 거예요.
0: 이런 식으로.
1: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0: 우와, 이렇게.
1: 계속 이러는구나 이렇게.
0: 나도.
1: 네, 처음에는 심장이 철컹했거든요.
0: 에, 에, 에.
1: 이제는 자꾸 그러니까 아, 나또 그랬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0: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바꾸는 거를 아니까
1: 네, 그쵸, 그쵸.
0: 그냥 내가 또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잦으면 그 회복을 하는 방법도 빨리 터득을 하기 때문에
1: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이거에 나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그 상황에서 조금 저를 칭찬해요.
0: 어떻게?
1: 나 이제야 알았네? 나도 그래도 금방 알았다. 이렇게. 이제 안게 어디야? 이렇게.
0: 아 저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뭐 숙소를 예약을 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보내잖아요. 확인을 보내면 꼭 이렇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1: 아,
0: 많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그때 아 역시 보내길 잘했다.
1: 아.
0: 역시 보내길 잘했어.
1: 그 와중에도. 그
0: 그 와중에도
1: 와중에도.
0: 그렇게 스스로 칭찬해주면서
1: 맞아요.
0: 네 4931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고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네
1: 맞아요.
0: 칭찬해주세요. 네
1: 맞아요.
0: 칭찬 지금이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1: 맞아.
0: 빨리 취소하고 다시 하면 되지.
1: 그쵸.
0: 네 9157님도 읽어주세요.
1: 네, 엄마가 저한테 너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게 너의 단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긴 해요. 처음 배울 때는 걱정이 돼서 고민이 많은데 막상 익숙해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하고 후회가 돼요. 저만 그런가요?
0: 처음 배우는 거좀 두려워하시는 분인가 보다. 어떤 이유로 약간 두려울까? 처음 배우는 게 못할까 말까요?
1: 근데
0: 아니면은
1: 가비 씨안 두려우세요? 뭐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0: 전혀.
1: 오.
0: 하나도 재밌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1: 맞아요.
0: 처음이니까.
1: 아, 맞아, 맞아. 가비 씨 그런 것 같아요. 근데
0: 네.
1: 저는 좀 걱정이 진짜 많아요.
0: 그래요?
1: 예. 네.
0: 어떤 것 때문에 걱정되시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예를 들어, 막뭘 배운다 그러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초보인 거를 티내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심리에서 나온 이상한 심리죠, 그거.
0: 아니, 완전 이해할 수 있어요.
1: 그쵸. 그래서 내가 막 서투르고 이런 걸 남들에게 비춰주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비춰보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너무 초보 티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저는 좀 있어요.
0: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와쿤 씨가 약간의 그 완벽주의가 있어서
1: 맞아요.
0: 남들한테 보여줬을 때
1: 에.
0: 조금 어리숙해.

0: 저보다 나이 많은 후배가 있는데요. 은근히 하대하는 말투를 써서 킹받아요. 제가 먼저 인사하면 네 하고 제 인사를 받아먹어요. 그리고 에? 이거 이렇게 할까?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해요 에? 라고 대답하는데 이거 대놓고 화낼 수도 없고 너무 열받는데 뭐라 해주죠?
1: 오케이. 욕할 뻔. 와. 열받네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배가 인사했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0: 고단수다.
1: 이거 야 이거 못 배웠다.
0: 그러니까
1: 못 배웠어. 와. 너 일로 와.
0: 그리고 이거는 막
1: 네?
0: 막 반말도 아니고

0: 해봤지. 왜냐면 더 얘기하기 어렵거든.
1: 네, 맞죠.
0: 근데 누구누구 씨는 왜 제가 인사하면 그렇게 내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1: 저는 엄청난 존칭 쓸 것 같아요.
0: 그냥? 아, 예, 마마. 예, 근데 그러면 예, 마마. 나는 이렇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캐릭터로
1: 자기 그럼 더 열받는다.
0: 그렇게 그쵸?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내 마마로 받아치면 그냥 주변 상황이 좀 웃겨지잖아요. 그러면서 예. 웃어.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나의 캐릭터를 받아들였나 보다. 그러면서 와. 집에 가서 이제는 나한테 내 마마라고 해.
1: 와, 열받아.
0: 이런 식으로 얘기할 와. 가능성도 있어요. 저 사람을 네. 받아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1: 그쵸, 그쵸.
0: 아, 그러지 말라고 나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진짜 나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1: 아, 여기서 애매한 게 나이 많은 후배라서 그쵸?
0: 나이 많은 후배라서 얼마나 많길래 그러는지 몰라도.
1: 그래서 꼭 근데 꼭 말씀은 하셔야 된다. 네, 나중에 말씀... 우라통이 치민다. 네. 네, 이런 상황은.
0: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좋은 의견 내주실 거니까 이거 한번 아,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네. 지금 너무 여기에 지금 매몰돼 네. 있네요.
1: 저희 좀 릴렉스 할까요? 네.
0: 김대성님도 읽어주세요.
1: 네, 회사 동료가 마른 편인데 여자친구가 살찌우라고 간식을 계속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먹기 싫다면 회사에 가져와서 나눠주길래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우연히 유통기한을 봤는데 날짜가 한참 지났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가져온 거였어요.
0: 왜, 잠깐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 잠깐만 우리 코너가 좀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좋은 사연들이 많이 오네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유통기한 먹고 별탈 없으셨어요? 별탈 없었으면 네. 그것도 되게 축복이다. 그렇죠? 네.
0: 별탈은 없으셨던 것 같아. 네. 네. 어쩌다가 유통기한을 봤는데 날짜가 한참 지나 있었다. 이러면요. 이거는 사실 줘도 욕먹는 경우거든요.
1: 그렇죠. 네. 에 근데 설마 이거를 에 유통기한 썼으니까 줘야지 했겠어요?
0: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게 간식 유통기한이 지나기가 어려워요.
1: 되게 많이 묵혀두셨나 보다.
0: 되게 많이 묵혀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던 거 버린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
1: 물어보고 싶기도 해. 혹시 너희 집 편의점에 이렇게 그래서 그 폐기 처리된 거 놔주는 거 아니지? 왜냐면 편의점은 폐기 처리하면은 이렇게 폐기되잖아요.
0: 이거 좋다. 네.
1: 너 혹시 편의점 하시는 거야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0: 그거 괜찮다. 네. 진짜 궁금한 투로
1: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내가 너무 기묘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다.
0: 기묘한 사건이니까
1: 이 유통기한 지난 것만 쏙쏙 빼서 어떻게 가져오냐. 편의점을 하지 않고서야 마트를 하지 않고서야 나한테 이거 타당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글씨 너무 웃는다.
0: 대상씨 이렇게 하세요. 난 이게 정답이다. 편의점 아냐. 너네 편의점. 집 편의점 아냐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최홍민님이 신청해주신 오렌지 캐러멜의 방콕시티.

0: 코너 미련할 사연 댄서 와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킹받게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1: 왜 그렇게 해?
0: 네, 왜 그렇게 해? 사연 한번 더 만나볼게요. 풍뎅이님 사연 읽어주세요.
1: 네, 지하철에서 탈 때 새치기 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남들은 할 일이 없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0: 두리번 두리번 자주 거리는 사람 자리 앞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1: 어.
0: 이렇게 다른 데 서 있다가도 저 사람 계속 두리번 거린다 그러면 그쪽 앞으로 가요.
1: 와, 이거 너무 꿀팁인데요?
0: 이거 근데 아시는 분 꽤 있을 거예요. 한창 지하철 많이 타고 했을 때 전 두리번 거리. 전 그래서 제가 내린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더 두리번 거리기도 했어요. 좀 내릴 때쯤에. 네, 좀 제 앞에 서 계시라고 누군가.
1: 어떤 신호 같다.
0: 네, 전환의 신호고 그리고 그 두리번 두리번이 이제 있으면 금방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앞에 있었는데 옆에서 비집고 앉을 때.
1: 저는 이런 힘들어. 게 이런 분들이 거울 치료가 너무 돼서 저는 앉고 싶어도 되게 여유 있는 척해요. 곧 내리는 척.
0: 본인의 앉은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야 이것도 그, 그렇죠?
1: 이게 거울 치료 너무 되니까 난 저런 사람이 너무 되기 싫으니까
0: 그러니까.
1: 되게 여유 있는 척, 자리에 관심 없는 척, 시간 많은 척.
0: 여유 있는 척. 네, 그치,
1: 여유 있는 척을 되게 저는 좀 하긴 하는데.
0: 뭔지 알아.
1: 그런 사람들이 너무 미워 보이니까.
0: 그니까.
1: 얼마나 얄미워요.
0: 막 잽싸게 문 앞에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1: 이런 사람들 피카츄라 얘기하고 싶어 나는.
0: 왜?
1: 너무 빠르니까. 피카츄처럼 빠르니까. 아니 어쩜 그렇게 빨라.
0: 피카츄처럼
1: 뭘 해도 돼 그런
0: 그러니까,
1: 사람들은
0: 그러니까 맞아요. 아 요런 거는 진짜 싫죠. 네.
1: 그 풍뎅이님 그 거울 치료 하세요.
0: 네. 맞아. 우리가 그러지 말자. 네,
1: 맞아. 우리가 그러지 말자.
0: 맞아. 네. 이경수님이요 마트에 가서 닭강정을 산 후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잠깐 쇼핑 카트에 올려놓고 갔다 왔어요. 근데 나와 보니 오 마이 갓 누가 갖고 가고 없더라고요. 왜 남의 걸 가져간지 너무 황당했다. 와. 아니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고?
1: 아니 근데 계산을 한 거예요?
0: 아니 계산은 안 했어요.
1: 안 했어요?
0: 계산했나? 화장실이면 계산했을 수도 있겠다.
1: 예, 그러니까요.
0: 화장실이면 계산했을 수도 있어요.
1: 계산을 하고 이러면 도둑 아니에요?
0: 잠깐만 진짜 화장실이면 밖에 있으니까 화장실이 보통은 도둑이네.
1: 근데 이게 계산을 안 하고 가져갔다면 되게 미스테리한 일. 이 미스테리가 도대체 무슨 미스테리지? 왜냐면 미스테리긴 하잖아요. 내가 장본 걸 남이 가져갔어. 근데 계산 안 했어. 내 걸 이렇게 계속 탐냈나?
0: 그니까.
1: 그런 걸 수도 있고, 만약 계산을 하고 가져간 거면 진짜.
0: 도둑이지, 도둑.
1: 도둑이죠.
0: 아, 근데 만약 계산을 안 하고 했다고 해도, 왜 우리 마트 가면 남의 장바구니 좀 눈길이 가잖아요. 저 사람은 뭐 담았나?
1: 뭐 담았나? 저도 계속 그걸 쳐다봐요.
0: 저거 어딨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 같다. 허용.
1: 허용.
0: 그럴 수 있어요. 뭐 남들이 내 카드 쳐다본다? 그럼 나 약간 으스득하기도 해. 내가 좀 잘 담았나? 그리고 가끔씩 어떤

0: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짬뽕 아니고 찜통.
0: 아, 찜통. 다시 정정할게요. 네. 찜통 같은 포도밭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사무직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사무실 에어컨 틀었는데도 왜 이렇게 덥냐? 진짜 일할 맛이 안 난다 하면서 온갖 엄살을 다 부리더라고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전지가위를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배부른 소리하는 제 친구 녀석 너무 킹받아요.
1: 아,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성산램프부터 엎어봤습니다. 동부간선로 성수 쪽으로도 1차로에 추돌 사고 주의하셔야겠고요. 뚝섬로 옥수역 방향 성수 북단 사거리에서 한남역 지나는데 15분 이상 걸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정체로 인해 이 구간 지나는데 40분 이상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반포대교에서 한남 나들목 방향 5차로에는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에서 화도까지 덕소 산패에서 강일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미사대교에 사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끄덕끄덕. 여기까지 윤정수 리포터였습니다.
1: 네, 우리 리포터 윤정수 씨.
0: 되게 표현을 잘한 것 같아.
1: 시간을 잘해 주세요.
0: 보이지가 않는데 그 리포터가 하는 느낌의 걸 너무 표현 내가 잘한 것 같아.
1: 저기 죄송하지만 그거 제가 할게요.
0: 님 잘 안 하잖아.
1: 자기 칭찬을 왜, 아니 왜 본인이 하시냐고요.
0: 넌 남 칭찬을 잘 안 하잖아.
1: 제가 뭘 칭찬 안 합니까? 맞습니다. 칭찬 안 드리고요.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끄덕끄덕 끄덕끄덕. 됐어요?
0: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끄덕끄덕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토요일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다비치의 팡팔에 8487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잘 버티고 계십니까? 미라클 여러분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미스터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뮤지컬 썸데이 관람권 받으실 분들은 미라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고요. 오늘 콩 게시판 1등 컵빙수 받으실 분도 선곡표에서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8월 8일 팔팔한 토요일 오후 오늘도 함께해 주신 미라클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1: 거기 서민지! 서민지씨, 정현진님, 한강에 갔나? 한강훈씨, 7907-4987. 미라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우리는요, 광고를 살짝 듣고요, 미라철도 891 퀴즈로 돌아옵니다.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자, 따라해보세요.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2: 회계관리,
13: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2: 4만원 생산관리,
13: 사업성.

0: 생각에는 공부도 공부지만 어. 스타킹이란 프로 같은 데 나가야 됩니다.
1: 왜죠?
0: 오랜 시간 동안 안 움직이는 거.
1: 그게 뭐예요?
0: 장기로.
1: 어. 스타킹이란 프로그램도 없는데 뭘 어, 저, 자꾸 나가래요. 뭐,
0: 일단 급한 대로 아침마당으로 가야죠. 그러면.
1: 예. 예. 자, 아무튼 우리 유정혜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 잘 돌봐주세요.
0: 그렇습니다.
1: 자, 선생님 빵 보내드릴게요. 자, 6043님은요. 안녕하세요. 중학생입니다.
0: 중학생.

0: 그러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0: 집이 여기 저 이 길목 터줏대감이어가지고 뭐 오며 가면 다 들르지. 그래서 뭐.
1: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얼마 전에 이사 온 건 맞는데.
0: 아유 물건 골라 힘든데 말 붙이지 않아도 돼 아줌마. 아이고 이렇게 매일 어 저기 엄마가 과자를 한 움큼씩 사서 들어가니. 이건 결혼 안 하신 분이지 그런 것 같지?
1: 예. 안녕하세요.
0: 이렇게 아유.

0: 이상하다.
1: 왜, 오빠가 없지?
0: 나 오빠가 없는데.
1: 그렇지.
0: 뭐지? 뭔가 좀 이상했지만 경비 아저씨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셨나 보다 하고 집으로 올라와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2: 일찍 다녀라 딸! 어, 퇴근이 늦냐?
0: 아빠
2: 뭐 누구 생겼어? 아빠가 아까부터 와서 기다려.
0: 목소리가 왜 100살 할아버지야 아빠.
2: 얼른 밥 먹자. 이제 고기 좀 굽자. 딸이 구워주는 삼겹살 좀 먹어보자 우리 딸.

분노킹 레전드. 지난 5월 15일에 소개했던 미라클 무심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나는 밤새 울어야만 했다. 이분의 사연에 이어서 브로콜리 너마저의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듣고 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0: 분노해 주시고 그날 또 문자들이 또 많이 왔어요.
1: 네.
0: 아, 왜 이렇게 슬프지? 남일 같지가 않네. 응원합니다. 모르면 입을 닫자.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하나 저도 고민해 봤는데요. 이건 삼신 할머니한테도 화를 내야 됩니다. 등등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 어렵죠.
0: 네. 자, 우리 우리 오늘의 분노킹 미라클 무심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나는 밤새 울어야만 했다님 이분에게는 저희가 통기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 자, 이번 주 오늘도 통기타가 이렇게 나가는데요.
0: 네.
1: 이 통기타를 과연 잘 사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지 우리 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제작진에게 연주 실력 보내주시면 딱 그걸 보고 그 기타 사진 확인하고 저희가 선물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뭐 선물 받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고 뭐 그냥 또 달라 그러면 미안하니까 좀 궁금합니다.
0: 네, 많이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는요, 갓세븐의 노래 하지마 우리 4788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1: 하지마.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우리 조영애님께서 친구네 부부와 유명한 식당에 가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0: 와우.
1: 카페 가서는 팥빙수로 더위를 달래고 집에 오자마자 책 들고 다시 나왔네요. 지금은 도서관이에요. 너무 더워서 집에서는 도저히 요리를

0: 거냐. 아양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결혼 전에요.
1: 예, 그랬는데요.
0: 어, 주말에 저 도서관 가자 그러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응? 어. 주말에 어. 좋은데 가야지. 뭘 도서관을 가냐고.
1: 예.
0: 한 번도 안 갔습니다.
1: 그랬군요.
0: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네. 제가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저희 동네 네. 내방역 저희 집에서 한 300m 거리에
1: 예.
0: 엄청 큰 구립 도서관이 있어요.
1: 아, 네. 예.
0: 근데도 불구하고
1: 예. 지척에도 그것도 가지를 못하는군요.
0: 예.
1: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꼭 정수영 부부가 도서관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신은주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투빅의 여름이잖아요.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라디오 이제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4: 네네.
3: 토요일 3, 4부는 어른들의 놀이터 미라팡팡이 문을 엽니다. 미라팡팡 탑승하는 방법은요. 지금부터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되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8910,

이후 방화대교에 고장난차가 서 있어서 혼잡합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초 나들목지나 추돌사고 나서 두 개 차로 막혀 있고 양재부터 밀립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9: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치

0: 네, 윤종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토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3부 첫 곡으로 MSG 워너비의 상상 더하기 함께 듣고 왔고요. 자, 저희는요 광고를 살짝 듣고 미라팡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 여보,

0: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좀 전문 휴 에버그린팜에서 엑소진생 플러스 샴푸바,
0: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을 드립니다.
1: 선물이 콸콸콸.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놀이터고요. 여러분의 플랫폼입니다. 남녀노소 입장 가능. 미키스도 웰컴 웰컴. 이곳은 윤청소. 예, 미라팡팡. I love all the girls move their body. And when you move your body, you don't move. 제가 윤청소 하고 머뭇머뭇 거렸던 이유는, 아, 어머니께 물려받은 사업장을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윤청소 대표라고 하기엔 너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네요. 직원이 오면 어떤 말로 바꾸면 좋을지 물어봐야겠어요. 오늘 미라팡팡은 워터밤 못지않은 물줄기 쇼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드실까봐 워터팡팡입니다. 오늘만 시원하게 물을 뿌려드리겠습니다.
2: 어우 시원해라. 어우 시원하다.
0: 자, 남종창희 직원님,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물을 좀 잘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2: 사장님, 네. 뭐 하라면 열심히 하겠는데요. 아니, 물을 뿌려놓고 미끄러지지 않게 물을 닦으라고 하는 건 왜 그러시는 거죠?
0: 그 자꾸 시비 걸지 마시고요.
2: 아니, 시비가 아니라
0: 물을 뿌렸으면 손님이 넘어지지 않게 물을 좀 치우는 게, 예,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2: 물 안 뿌렸으면 좋았을 텐데.
0: 아, 더우니까 오늘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나저나, 예. 아버님께 물려받은 이 미라팡팡 윤청소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윤청소 뭐 주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2: 대표님으로 하시죠.
0: 좀 부끄러운데요. 아버님이 일궈놓은 어머님이 일궈놓은 이것을, 예, 제가 일군 것처럼 얘기하기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2: 부끄러우시면 가면을 쓰세요. 복면가왕처럼 가면을 쓰고 오세요.
0: 야, 안내하세요.
2: 아니요.
0: 안내하시라고요.
2: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라팡팡은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돌아갑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곡은 킵해놨다가 다음주에 소개해드리고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910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항상 늘 즐거움이 가득한 미라팡팡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우리 문지은님, 클론의 도시 탈출을 신청합니다. 계곡에서 실컷 놀고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졸립니다. 운전하는 남편 졸릴까봐 저도 못 자고 있네요. 남편을 위해 신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계곡에서 신나게 노셨군요. 부럽습니다. 저도 계곡에 가고 싶습니다. 얼른 계곡에 가서 발도 담그고 거기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계곡도, 네, 비가 많이 오면 깊은 곳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우리 청소장님 상당히 어른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0: 네, 문지은 씨 이름처럼, 예, 문지방도 조심해야 합니다. 뭐든지 조심하세요.
2: 자, 9212님,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신청합니다. 아들과 카페에 와서 빙수를 먹고 있어요. 저는 이가 시린데 아들은 잘 먹네요. 젊음이 좋구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젊음이 좋죠. 우리 젊은 윤청소 사장님.
0: 네네.
2: 사장님은 얼음도 그냥 씹어.

0: 자, 여러분의 미라팡팡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조심하시고요. 워터팡팡 오늘 물 한번 더 뿌려드릴게요.
1: 아이고, 또 닦아야 되네.
0: 아니, 안 닦아도 돼요. 금방 마르네요, 더워서.
1: 그럼 아까 그렇게 해주시지 왜 다 닦고 나니까 또 그렇게 금방 마른다고 하세요?
0: 아,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세요. 잔잔히 사업해야죠. 자, 계속 여러분의 탑승권 찾아주세요.
2: 자, 우리 박경자 대표님, 최장안에 무정 신청합니다. 윤총수 대표님, 미라팡팡이 꼭 전 세계 1등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아, 정말 어려운 바람이신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상장을 하거나 중국의 주식시장 중스닥, 그다음에 일본의 주식시장 일스닥, 거기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습니다. 그
2: 이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0: 이름 모릅니다.
2: 예. 젠스랑이 지금 주식 세계 1등 지금 시총 1, 2 기업이니까.
0: 네.
2: 우리 청소 사장님이 꼭 이기십시오.
0: 젠스랑을요?
2: 예. 정순왕.
0: 정소왕, 청소. 황청소.
2: 황청소.
0: 네.
2: 청소왕이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2: 자, 8189님. 원타임에 핫뜨거 신청합니다. 양산은 절대 안 쓴다던 아들인데 오늘 나가는 길에 제 양산을 빌려서 가더라고요. 덥긴 더운가 봅니다. 다들 건강 잘 지키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양산은 이제 필수입니다. 남학생도 여학생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0: 우산이든 양산이든 정말 햇빛 가리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0: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좋은 여행을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두 노래, 태희의 같은 베개, 서영은의 꿈을 꾼다, 이 두 노래 저 발라이가 여러분께 발라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 아니군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0: 여기는 윤정수의 미라팡팡. 뜨거운 열기를 식힐 워터팡팡. 한 번 더 뿌릴까요 말까요? 직원이 하도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안 뿌리겠습니다. 직원이 싫은 걸 너무 싫어해서요. 자, 윤정수의 미라팡팡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돌아갑니다. 문자샵 8910,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네, 그래요. 자, 물 안 뿌리고 시원하게 돌려보겠습니다. 5042님, 브루노 마스 로제의 아파트를 신청합니다. 친구네 집들이 가요. 친구가 먹고 싶어 하던 케이크를 사들고 가려고요. 이 더운 날씨에 이사를 했다고 하니 친구가 좀 다르게 보이네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나요?
0: 성실하다는 얘기죠.
1: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0: 제가 사실은 이 일을 물려받고 성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부끄럽습니다.
1: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대표님?
0: 어머니.
1: 어머니를 연락하세요?
0: 가끔.
1: 근데 아버님을 또 궁금해하시는, 보고 싶다고 하시는 탑승객들도 많이 계세요. 윤정수 사장님, 어떻게 아버님이랑 연락되십니까?
0: 연락 안 한 지 한참 됐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어머니가 싫어하세요.
1: 알겠습니다. 자, 아버님 뭐 잘못하고 나가신 건가요?
0: 잘 모르겠어요. 아, 뭐 네, 그것까지는 저한테 예. 서로와 예. 얘기를 안 하십니다.
1: 예. 그러시군요. 또. 자, 알겠습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들 다 상황 그 꽁트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5007님 박명수 탈랄라 신청합니다. 전주 정읍에서 2박 3일 휴가 보내고 다시 서울 가는 중입니다. 너무 덥네요. 신나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전주 정읍,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0: 전주 정읍이라 놓고 뭘, 여기 어디에요?
1: 어디냐고. 바로 전라북도
0: 전북 전주?
1: 예,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또 이렇게 어떤 휴가를 보내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0: 좀 자, 조용한 휴가였겠죠. 네. 전주 하면 아무래도 한옥집, 또 여러 가지 또 맛집이 예. 많아서 예. 조용히 휴가를 보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좋습니다.

0: 자, 우리 브루노마스 로제의 아파트 박명수의 탈랄라까지 두 곡 신나게 듣고 옵니다. 팡팡!
1: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4: 자, 오늘 미라팡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김송림님, 오상성님, 박종명님, 5780님, 2345님,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어머니한테 허락을 맡아서 다시 이걸 아버님한테 넘길 생각입니다.
5: 저 그만 좀 하세요, 사장님. 몇 왜요? 번째입니까?
4: 아니,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린데 이 사업을 할 일이 너무 버거워요.
5: 혹시 군대 가세요, 청소 사장님?
4: 군대는 안 갑니다.
5: 군대 안 가요? 20살인데?
4: 아, 사실은 나왔습니다, 영장이.
5: 그래서 가는구나.
4: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5: 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4: 충선
5: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4: 충선.
5: 자,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요, 이진아의 냠냠냠 박승표님께서 신청해주셨고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라디오.
4: 저야 소중한 추억 1715일 열이 제 소중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폭염 속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

집에 있다 보면 심심할 때마다 괜히 열어보게 되는 게 있죠. 냉장고. 냉장고라는 게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채워놓지 않으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 매번 기대하는 심정으로 문을 열었다가 실망하곤 해요. 가만히 그저 기다린다고 그 안에 뭐가 생기지 않듯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걸 만나려면 먼저 움직여야겠죠. 좋은 노래와 이야기 꽉꽉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의 문 활짝 열고 함께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그런 걸 잡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 어떻게 알지 그런 걸? 유치원에서 해봤나? 어디서 봤지? 우리 때는 그게 막 방학 숙제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쵸?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언니 오빠 뭐 형들 하는 거 보고. 근데 요즘 6살들도 아는군요. 야, 이게 진짜 안 잡히잖아요. 아니 어느 게으르고 어느 정신줄 놓은 잠자리가 6살 손에 잡히겠어요. 진짜. 그런데도 그 재미. 아, 화장품 선물 이경란 씨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토요일 저녁 뮤지션 심연보 씨와 함께하는 소품집피 3부, 4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473 한식당에서 삼겹살에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 한식당이 우리 빼고

사랑하기 좋은 날, 비의 Feel It, S.E.S의 Just a Feeling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남동생이 제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2412. 결혼식 왔던 지인들이 다들 하나같이 목소리 좋다고 칭찬해줘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 보통 친구 중에 제일 노래 잘하는 친구. 그래서 왜 솔직히 친구 중에 있잖아요. 축가 전문 친구. 얘는 진짜 아유 막 웬만한 가수 못지않아 뭐 이런 친구 있어서 보통은 그렇게 친구한테 맡기는데 남동생이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와, 사이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누나 결혼식에서 내가 축가할게. 야, 다정하다 다정해 진짜. 부럽습니다, 여러모로. 2412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명수 씨,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릴 때는 어머니께, 커서는 아내로부터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인데요. 정말 진심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의도와는 다른 반응을 듣는 걸까요? 아, 명수 씨가 이걸 진정 몰라서 저에게 묻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특히 주방이나 이런 데 이런 말이죠. 이게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정말 치우기가 훨씬 더 힘들고 아, 내가 하는 게 빠르지 이렇게 되는 건데 명수 씨 대신 립서비스를 많이 하세요. 진짜 맛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립서비스를 많이 해주시면 그것도 필요가

풀리기도 하거든요. 비누 세트 조명수 씨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씨 신청곡 엔플라잉 옥탑방 한 곡 더 들을까요?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낭만. 살랑거리는 멜로디에 어깨를 흔들흔들. 반짝이는 불빛 아래 여름밤 근사하게 만들어줄 노래들로 함께 하실까요?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1990년대 초반 우리 가요계엔 재즈 열풍이 불었습니다. 뮤지션들은 퓨전 재즈와 가요를 접목하곤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팀입니다. 여름엔 시티팝 첫 번째 시간, 한국 시티팝 원조하면 떠오르는 이름 빛과 소금이에요. 오래된 친구.

되면서 후배 가수들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곡 골라봤습니다. 브레이브 걸스 운전만 해 그리고 윤수일 선배의 노래를 산뜻하게 재해석했잖아요.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0: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주는 매너 있는 사람. 언제나 그렇듯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깔끔하고 심플한 사람. 어색하지 않게 먼저 말을 건네주는 참 자상한 사람. 이런 분과 만나는 게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어요. 뮤지션 심현보 씨와 함께합니다. 소품집 비.

0: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심현보 씨 오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사람이 모두 한 분이에요. 심현보 씨.
1: 너무 포장해 주셨어요.
0: 아니, 네. 진짜 이런데?
1: 너무 포장해 주셨어요. 이거 그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주는 거는요. 이게 제가 저 마음 편하자고.
0: 아, 네네. 네,
1: 제가 원래 약간 늦는 걸 제가 못 견뎌요.
0: 아,
1: 불안해하는 네. 사람 있잖아요. 내가 늦으면 어떡하지? 막 이래서 웬만하면 좀 일찍 가는 편이긴 한데 뭐 너무 일찍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 집에 있는 와이프도 그런 얘기 가끔 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DJ분이 안 오셨는데 게스트가 먼저 와 있거나
0: 그럴 수 있죠.
1: 이럴 때가 저 왕왕 있거든요.
0: 예.
1: 제가 그럴 때가 좀 있는 편인데 그게 그쪽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안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랬더니 집들이를 하는데 나는 아직 밖에서
0: 먼저,
1: 뭐 사고 있는데
0: 손님이
1: 현관문 앞에 서 있으면 글쎄
0: 근데 저는 꼭 그렇진 않은데요. 아, 내가 좀 더 일찍 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손님이 진짜 이렇게 시간 늦지 않게 신경 써서 네.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1: 저는요 그냥 그 뭐랄까요 그냥 그렇게 좀 일찍 가서 혹은 어디 약속 시간에 조금 일찍 가서 사라지는 시간을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쪽이어서
0: 아~
1: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0: 그럴
1: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좀 하고 뭐 자투리 시간에 뭘 할 수가 있어서
0: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좋은
1: 네,
0: 거죠.
1: 그래서 저는 그냥 일찍 가는 게 좋아서 일찍 가는 편이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어떤 방송 관계자분들이나 저와 약속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일찍 오는 것에 대해서
0: 부담 갖지 마시고
1: 부담을 전혀 가지지 않으셔도
0: 네네.
1: 제가 좋아서 일찍 가는 거니까
0: 네네.
1: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속 주문하는 거는 원래 먹던 걸 주로 먹는 스타일이고 가던 데 가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재미가 되게 없는 스타일이죠.
0: 아니 아니요. 안정감 있어서
1: 상대적으로
0: 좋습니다.
1: 모험심이 굉장히 떨어지는
0: 안정형 자 오늘 주제는 어떤 분이 골라주셨을까요?
1: 오늘 소개팅 얘기가 있어서 네, 골랐고요. 네. 8513님이 소개팅 잡혔습니다. 상대방에겐 가볍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는데 마음은 가벼워지지가 않네요. 적지 않은 나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늘 부담이고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인데 언니 오빠 두 분이 좋은 노래와 함께 응원해 주시면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네. 네. 일단 신호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나 한잔 하시죠. 보통 이러지 술이나 한잔 하시죠. 이거 일단 두 분 다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처럼 느껴지거든요.
1: 그러니까 둘 다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셔서 한편 부담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 그냥 뭐 네, 편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네. 그 저는 둘 다 좋은 것 같은데요.
1: 둘 다 있으신 게 아닌가.
0: 네.
1: 저는 무엇보다 저랑 이금희님이 언니 오빠가 된 상황이
0: 네.
1: 좋아요.
0: 저도요.
1: 네. 이런 호칭을 제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라.
0: 아 그러니까요.
1: 네. 네. 괜찮으시죠?
0: 너무 좋죠. 네. 예, 우리 언니 오빠가 한번 응원해 드립시다.
1: 아, 언니 오빠가 또 응원 잘하죠. 응원 잘해서 첫 곡은
0: 네.
1: 이게 소개팅이면 누가 소개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딱 이 사람이랑 너네 둘이 뭔가 어울릴 것 같아 한번 만나봐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시면 이렇게 막 뜬구름 잡고 뜬금없는 사람을 소개해 줄 것 같지 않아요.
0: 그렇죠. 진지하게.
1: 저는,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어느 정도 매칭의 가능성이 있는 분을 소개시켜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조이의 노래인데요.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좋은 사람 있으면
0: 네.
1: 소개시켜줘. 이거 원래 베이시스잖아요.
0: 그렇죠.
1: 이 노래 골랐습니다.

0: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조이였습니다. 소개팅을 많이 해보셨어요?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면 그런 쪽하는 관계가 없어요?
1: 저는 보시는? 소개팅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소개팅을 해주는 건 더더군다나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없는 스타일.
0: 아니 그건 재미와 관계없이 그거는 이제 뭔가 저도 근데 사실은 한 세 번 정도 소개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얘를 보니까 걔가 생각나 이런 제가 아는 이 여자 후배, 남자 후배가 생각난 거거든요. 한 세 번 해주고 제가 다시는 안 하는 게.
1: 뭐 반응이 별로였어요?
0: 네. 셋 다. 제가 볼 땐 진짜 잘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직업. 제가 다 잘 아는 후배들이니까 네. 성격, 취미, 뭐 같이 어디 놀러 갈 것 같이 저는 다 생각해서 해줬는데 진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남녀 문제는 정말 제3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네.
1: 연애 프로듀서는 자질이 없으신 거예요.
0: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1: 이 매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악할 때도요. 이렇게 뭐 곡 쓰고 편곡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머릿속으로 매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곡에는 피아노 연주는 이 사람이다.
0: 어머.
1: 뭐 예를 들면 기타는 이분이 연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0: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캐스팅하는 것처럼.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은 연주자들이 있고 다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고.
0: 그리고 다 잘하는 그렇죠. 게 다를 테니까.
1: 장르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하는데 막상 녹음실에서 딱 해봤는데 뭔가 느낌이 덜 나오는 조합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 요거는 약간 좀 애매해지네. 요 소개팅은 실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녹음할 때도 있고요. 다른 짝을 찾아서.
0: 야 이게 참 사람과 사람이 정말 뭐 남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연이 닿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1: 예를 들면 드럼과 베이스가 보통 같이 연주를 하는데요. A와 B가 연주할 때는 조금 느낌이 덜했는데 A와 C가 연주를 하면 또 되게 좋을 때도 있고.
0: 왜 그러죠?
1: 아 뭐 그냥 이렇게 어떤 합인 것 같아요. 그냥 둘의 어떤 결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주가 딱딱 떨어지고 뭔가 느낌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각자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둘은 뭔가 약간 덜 좋고.
0: 그럼 이번 곡은 어떤 곡들이에요?
1: 이번 곡은 연애를 응원하기에는 너무 찰떡의 조합인 노래들인데요.
0: 네.
1: 듀엣입니다. 두 곡 다. 그래서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그리고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아.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성시경 그 앞에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 이렇게 두 곡 들어봤습니다. 야, 이 분위기는 되게 좋아서요.
1: 네.
0: 이 노래 분위기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설렘설렘 하다가 뭔가 이렇게 폴짝폴짝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죠.
1: 사실 저도 코너 하면서 소개팅 관련된 얘기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언급해 보는 거여서
0: 진짜 이런 생각 제
1: 주변에 이제 소개팅자가 없어요.
0: 그쵸?
1: 소개팅이라는 말 자체를 단어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봐서 네네. 반가운 마음에 골랐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네. 또 커뮤니케이션 관련자로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말을 잘 들어주면 됩니다.
1: 그거 되게 중요하죠.
0: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말을

0: 네. 네, 오늘 끝곡은요?
1: 서로에게 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예, 토이의 좋은 사람 골랐습니다.
0: 이 곡 들으면서 심현보 씨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심현보 씨였습니다.

0: 등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8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W의 달빛처럼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0: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진

0: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0: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위제로
8: 소화 불량 제로
9: 위제로
8: 과식계도 제로
9: 위제로
8: 체했을 때도 제로
9: 위제로
8: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9: 위제로

하면 빨리 나으니까 차라리 약을 빨리 바르시는 게 어떨까요? 7618님, 저희 엄마 아빠 좀 알려주세요. 두 분이 주말마다 저만 두고 캠핑장으로 떠나시는데요. 이번에 30만 원 가까이

어서오세요. 볼륨 다이니입니다. 주말에만 영업하고요. 하루에 세 팀만 받습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볼륨 다이닝 영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김동건님. 요즘 저녁에 육퇴하고 나면 자전거를 타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혼자였다면 재미없었을 텐데 아파트 단지에서 친해지게 된 아빠들끼리 육아 대디 모임을 만들었어요. 자전거 타면서 땀 쫙 빼니까 정말 개운하고 육아 피로가 날아가네요. 아, 근데 치맥이 엄청 땡기는 거 있죠? 다음부터는 아예 치맥까지 하고 헤어질까 봐요. 육아 대디 모임원들이랑 같이 먹을 치킨 주문합니다. 쩡디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진짜 건강한 방식 같아요. 제 친구 이제 육아하는 마미들 두 명이랑 뮤지컬하는 친구랑도 러닝크루를 만들었더라고요. 밤 10시에 뛴대요. 맛있게 드시라고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3521님께서요.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요. 서로 일주일째 무건수행 중입니다. 아,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괜한 자존심 때문인지 사과하는 게 쉽지 않네요. 어색하지 않게 아내가 좋아하는 피자 먹으면서 얘기하면 제 사과를 받아줄까요? 먼저 사과할 용기와 피자 주문할게요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으셨을까요? 저희가 피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자연스럽게 얘기 나눠보세요.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7573님, 조카들이 방학 기간 중 3일을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자연사 박물관에 데려가 제가 직접 고궁 투어도 시켜줄 생각인데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무더위에

사랑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6588님의 하플입니다. 인간관계에 지친 직장인이에요. 저는 우연히 듣게 된 이 노래에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직장과 지인 문제로 힘들 때여서 그런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보내주셨는데요. 아, 요즘 진짜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더 예민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주위에 이제 가까운 분은 어떤 말이든 되게 날카롭게 들린대요. 요즘 따라. 그래서 너가 그렇게 듣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래요. 아, 뭔가 내가 상처를 자꾸 받고 아, 사람들이 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면 더 그렇게 보여. 그리고 좋은 점들만 보자고 우리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면서. 그래서 저도 막 보듬어주고 싶으니까 아니야 다 이해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 진짜 인간관계에 지친 분들 정말 이해하거든요. 두 곡 같이 들어볼게요. 강하솔의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강하솔의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곽진원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플레이리스트에서 하트를 꾹 누른 노래를 소개하는 시간, 하트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오아의 항해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제가 SNS를 막 보다가 제 알고리즘에 오아분의 애니메이션 커버한 영상이 떴어요. 너무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너무 시원한데 따뜻한 목소리? 그래서 그 오아님의 인별그램에 들어갔죠. 인별그램에 들어가서 오아님이 노래하는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항해라는 노래가 올해 또 나왔더라고요. 듣다가 가사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추진력 있고 긍정적이고 밝은 곡이기도 했고요. 보컬의 그 느낌도

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네요. 올 때는 정류장 위치를 알려줘서 아이들끼리 잘 타고 왔어요. 저희는 걱정 반, 응원 반이었는데 아이는 버스 마스터 했다면서 좋아해요. 아주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나 봐요.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한번 해야지 정류장 번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놀랍지만 아직까지도 지하철 거꾸로 많이 타고요. 예, 버스도 가끔 잘못 타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뒤늦게 깨닫거든요. 약간 버스 막 타다가 뭐 막 딴짓 하다가 어? 여기 내가 분명히 지금 합정역 쪽을 가야 되는데 왜 합정역이 안 나오지? 약간 이런 느낌. 분명 10분이 지났는데? 이러고 지도를 켜요.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내리는 것도 되게 어디에 내리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버스를 잘 갈아탈 수 있는 곳에 내려야 되는데 전 너무 놀라서 바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오는 데까지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7288님이 걱정하신 만큼 그래도 큰일이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8577님, 만둣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배달이 엄청 많네요. 스팀에 만두를 찌다 보니까 만두가 쪄지는 건지 제가 쪄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원한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1인 매장이라 나갈 수가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만두는 그 스팀이 막 계속 쫙 올라오니까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저희가 8577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배달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드릴게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총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서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어떠세요?
1: 와,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0: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또 활동기가 좀 많이 겹쳤던 그룹이다 보니까 애정이 좀 많습니다.
2: 아,
0: 그리고 우리가 회사 그 큰 틀은 약간 비슷해가지고.
2: 네, 맞아요.
1: 맞아요.
2: 네,
1: 그렇죠.
3: 맞습니다.
0: 거의 8년 만에 볼륨을 높여 위해 나와주셨는데 당시에는 매력 어필하는 그런 걸 했대요.
1: 이런 걸 했지?
2: 너 진짜 기억이 안 나네.
0: 기억 안 나세요?
1: 네.
0: 제이쌤님은 1인 2역 이병헌 연기와 인도 노래 부르기를 하셨고.
1: 아, 인도 노래는 많이 불렀었어요.
0: 진짜 인도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혹시?
1: 한 소절 불러볼까요?
0: 네, 궁금해요.
1: 도 you mean

0: 것 같아.
1: 나도 하면서 느꼈어. 나 늘었네.
2: 우리도 오랜만에 듣잖아.
1: 그치 그치. 오.
0: 어, 몰래 연습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1: 아, 전혀 아니에요.
0: 어, 진짜요?
1: 네, 완전 애드립으로.
0: 이게 그때 당시에는 개인기가 없으면 안 되는 시절이어가지고.
1: 맞아요.
0: 근데 8년 전이면은 2018년도잖아요. 네, 와, 진짜 완전 옛날이다. 그럼 오늘 모신 이제 이유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지난 7월 28일 카드의 첫 번째 정규 앨범 Where to Now 파트 2죠. 노웨어가 발매되었습니다. 예. 어, 너무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앨범 소개를 혹시 어떤 분께 부탁드리면 될까요?
3: 어, 제가 어쩌다 담당이 돼가지고 네. 저희 Where to Now Part Nowhere는 원래는 Where to Now Part 1 Yellow Light가 있었어요. 저희가 어디로 이제 향을 해야 되는지 뭔가 여정이나 목적지를 되게 불안해하고 잘 모르겠던 거를 저희 이제 Where to Now Part Nowhere는 지금 어디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Now Here 여기가 종착지다 라고 네. 하는 어, 저희의 고민을 많이 담은 10년의 여정을 담은 앨범입니다.
0: 어, 진짜 멋지다. 멤버들끼리 그 앨범을 이제 전하는 메시지 그것도 같이 상의해서 혹시 정하신 거죠?
3: 네, 회사분들이랑 저희랑 다 상의를
0: 아,
3: 해서
0: 진짜.
3: 그렇게
0: 지금 여기가 도착지다라는 게 뭔가 감동적인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도착지를 찾아 헤매잖아요, 우리는.
3: 맞아요.
0: 그렇죠?
3: 맞아요.
0: 근데 아니다, 지금 여기도 도착지일 수 있다라고
3: 맞아요.
0: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1: 그렇죠.
0: 이제 멤버들마다 솔로곡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번 앨범은 약간 종합 선물 세트로 준비하신 거죠?
3: 네, 저희가 이제 첫 정규 앨범을 위해서 이제 작년 말부터 네. 솔로 앨범을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우와. 이거를 한 번에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저희 앨범 안에는 Always라는 팬송도 함께 수록이 돼 있어서 굉장히 찾아보시는 그런 재미가 있는 앨범일 것 같아요.
0: Always가 또 다 같이 작사를 같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3: 네, 맞아요.
0: 그렇죠.
4: 완전 팬분들을 위한 곡이어서